0: 다 했고 내가 아주 쎄쎄요. 엄마 고아반지 문부서 대고 내가 아주 아쿠제네 같이 대반 네포마션 기도하는 네포마션 로젠 네포마션 로 도아젠마즈 부산 오카 콘 에키피 파세다 오페이 세네 케츠올 카리 레
1: 고미스 아주 쎄쎄 나 와 오토 체크 쎄쎄.